0: 예, 목아르놈.
1: 예. 돈돈 뱃바유 냉한고 석가르숭야 알아사는아와 모두모 빠따라고 왜 살아? 왜 석가르요? 응? 예. 룽크라잉 아와무 존랭놈 손들어오란 묵고랑인놈 울리 고요두 앵맹이오니 말아 소욕 무보 가산토산 잉 라일 파틴 옌 오노 아유 발림냥 분 오포 모카르노

0: 왜 답답하라 그럼요?
1: 오라, 아구씨. 말한 거 뒤로 저라 돈이 서보. 바둑고고 브라프. 라둑이 브랑하니? 모를 뽑아할 수 있어. 요. 왜 저들 멍하냐? 응? 어쩌 브라바나냐? 나 고롱하는 거 뒤로 저 버드로네. 갈라 부유세니 세니 나티안 본도 나티안 농소. 위웨트 싱 웨스 비꾼 간티 싱이 세 부짜. 낮잔이 sih merangkang kabeh dadi purba wasesane dosa muka kowe ngerti?
2: Iya.
1: Sopo wae kang urip ngayom ing negara ngalengko diraja kabeh dadi purba wasesane dosa muka kowe ngerti? Goblok.
2: Iya.
1: Dit. Dit,
2: Nun.
1: Aja bingung kowe, Dit. Adimu mbok ki numbok karo kiswane ku mbok timbalono kudu swarono ngasa.